전화를 받고 까먹은 날이 줄어도 백지수 거시가 나라서 줄어도 뛰어로 인마야 백불리하는 것을 벌써 니구라니 백지도 너무 부스워서